0: Kalamaz.
1: Hatta men kikirsem bulamaz.
0: Bulat, bulat.
1: Yürüsem bulamaz.
0: İyi.
1: 爷爷现在要让我尝试一下这个怎么穿。嗯，那很紧张。爷爷让我这样子抓这个。那很紧张。